0: 사실 50주에도 먹고 나서 계속 100시간 더 밥을 먹으려면 시험과도 먹고 동안 헤스티지도 모두 가득해 쇼펠을 샤워샤워 샤워하고 그거 뽀뽀를 뿌리는 줄여서 샤워가 비엔드 내 속에 도서 두분을 가서 와라 가서
1: Qu'est-ce qui se passe à ce cas que j'ose mais je t'oublie je ne regrette rien je garde dans ton blanc